남당 마마야흥가일리 내설레 사리의 탕느띠니 오, 오 잔주 마바고서 나이니 나이똥따 아니 바그 나이토 어 나이토 내설구리 오이 나이토 마당 감당 마마야흥가일리 내설 사리의 탕느 가지야 어머 응 오, 오 잔주